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원의 교집합.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

0: todas partes. Ponte Exa FM 91.9.
1: 20, 22, side coming back. Yeah. Long time no see, huh? 오래간 아니지, huh? 우리 다시 웃고 읽고 지지고 덮고 let's get looked up.